0: 되게 진짜
1: 되게 됐어요.
0: 이게 잘 알아보고 계신 거라서 정말
1: I'm calling as a reset. 9-2 Miramar. I'm not sure.